아이 워라 맨날 롱롱 때 미세 아이따고 봐 에레기로 아이나 고임 게 타바넨 데 데롱롱 안에나 고임 데다야 요스는 따로 아이 부스마이 다이엔 따리 본